1등 당일 아 피아노 파스칼 카벤슬라드 암바스켄 테일러 칼칼단다 기타를 피터 캐라 레이 쿠퍼 JP 마스 린다 테데오시우 린다 찰리 크라우저 온 리안 테일러 프레데릭 엘라보 Niklas Hart und Florian Staflinger. Frank Beats.